카와 부유 추베 장점 튠루니 창아르메 방마 짬두 망와 대남라 때나 미류 나바라 토바 토바 치뉴웨 장기 고네 녀버카와 냠두 곰 숨바니 준주레 대니 치르나 좀된기 갸조 치르잉 녀신기 부거 르베 딘추따르 미니 힌두 토브카르 숭히 숭바야 갸조 쳔보나 네베 르베 샤르바 로 갸네 르엄파르 땡두 홍와탕 세르기 녀신 부가 찍바 갸조 랍기 영웨 부가르 르기 딤바 추베 시바짬 임바따르 샘젠기 릭삼기 미캬바 여베짱 미르께 시바 짬 임베 베고네 짱 텐조르 녜바라 까와 두르곰 시바 쿠바탕 라로르 께바 소키 미쿰바 게탕 테싱 조르와 쭈 참와르 께와 꿰베 므고네 짱 녜바라 까와 냐마 곰모 대중세 시에나 냐와 이따 둔루탕 치린 하당 라로탕 로다 산제 기동탕 쿠바 테다 미쿰게 제 바타르 미쿰바 제 방싱 조르바 추니 미니 으게 왕보창 르 타마 로네 라테 제 랑조랑아당 뎨바라 쮸바 데 쮸숭 뎨바 네당 데지 죽 셴치르 닝지 쩨와시 바타르 셴 덴조랑아데 조르바 추당 뎨바 데 조르키 추게 당 뎨베 르 녜버카와 랑신키 로트 당 뜬데 셴버차오 단딩이 넘버 2 로종 셴바시데기 콜라 도르듬시 슈스바이 페셰 짱게 아주 싶어서는

어다 가다가 나서 유릉구차네 최고순 뭐네 덤지 우수 찡디 거야 빼 개쳐버리 어 추기구차네 사기건이 변도 잡아 전화도 잡아 아주 선물로 덤지 우수 찡디 거야 빼 개쳐버리